산손 도지라가 얘기 동교미 파산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종교지 마메 챙기 파산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와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펑펑제 남게 시나 라우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와르웨 제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뷰인더라

소디 사손도지라가 얘기동 교매 파상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종결지 마메 챙기 파상 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뷴더라

사선도지라가 얘기도 교매 파상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종결지 마메 챙기 파상 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뷰인더라